아르투, 엄포 롬비비빈 길은 알론 알죽시나 알론나람 텔레케 주하라사 게카나로 또당테 알죽시나 엄포 롬비비빈 길은 라방설